best to me, the youngest is in the group. Sort of younger than me, 7살 보이네. 전체 그 친구 친한 바보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